0: 고송. 아. 스미란 띠가 스미란 고송.
1: 오케이.
0: 스미란 고송, 스미란 고송. 아. 니나 뭐 봐네?
1: 라, 또 프리퀀시 모델 FM.
0: 오, 모델 FM. 아. 스미란, 스미란, 스미란.
1: 아, 또 그때 봤어.
2: 나는 라디오 매실 모델 FM. 웃어, 웃어.